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14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

0: 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이 부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유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의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0: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1: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또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 엽서, 우편 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0: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1: 네. 일본은, 네. 예, 왜 일본, 아,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 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의 이 화제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의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의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일본 분들이 서울 앵가 마을 10월 3일 정기 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 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 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 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가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1: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0: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네.
1: 네.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를 잇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쿠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쿠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 시기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쿠사카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쿠사카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무라키 노리오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카페에서 관광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쿠사카 철도 레일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코사카 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코사카 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0: 지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1: 네.
0: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때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칼싸움을 네.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네,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그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아주 우연이네요.
0: 아, 네. 이 고락강이 네.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락기 노리호님의 이 사연에서 고락국강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리합니다. 네,
1: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네. 하나카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라키 노리호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 관광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이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응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응선의 이 등산 입구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 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네,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네,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도산도,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응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 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고고매, 그러니까 5분 능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 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0: 네, 후지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1: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